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과 5월 둘째 주 일요일 호주의 마더스데이가 맞물리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셨을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한 끼의 가치와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철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식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굿푸드 가이드는 호주의 미슐랭으로 불리는데요. 유럽의 미슐랭이 주는 스타 대신 호주에서는 셰프가 쓰는 요리사 모자 모양의 햇 아이콘을 그해 최고의 레스토랑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5월 특집으로 2026년 햇을 거머쥔 자랑스러운 한인 셰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공 장정수 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특히 가을부터 활동성이 커지며 겨울철 가장 크게 유행하는데요. 네, 올해 독감 유행 상황과 이에 대비한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과 호주를 잇는 K-엔터테인먼트 소식, K-아트도 함께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뉴스로 문을 엽니다. 뉴스의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에서 환경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우선순위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오른 가구 수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국의 선박을 공격한 물체가 이란의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현재 20척 이상의 미국군 함이 이란에 대한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 4월 이후 61척의 상선에 항로 변경을 명령했으며 4척의 선박이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서방 국가들이 이 지역의 군함을 추가로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의 작전을 지원한다면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국산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주 예산안에서 주택, 에너지 및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광범위한 생산성 증진 정책의 일환입니다. 머레이 와트 연방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환경보호 조치를 유지하면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You know, we're doing what we can within the laws that we have at the moment, and now that we've got these new laws in place.
0: 와트 연방 장관은 우리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력한 환경 보호 조치를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훨씬 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 녹색당 대표이자 환경운동가인 밥 브라운은 이번 조치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금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자연보호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주택부 장관은 이번 연방예산안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예정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도로 상수도, 전력 하수도 등 주택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 가족 신탁제도에 대한 개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네거티브 기어링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2025년 선거 공약이 깨지게 됩니다. 오닐 연방장관은 젊은 세대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Now we are making a stack of progress. Remember, the 5% deposit program has already got almost a quarter.
0: 오닐 연방 장관은 현재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5%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25만 명에 가까운 호주인들이 자택을 마련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5만 5천 채의 사회주택 및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 중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예산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홈리스니스 뉴사우스웨일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주의 우선순위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오른 가구 수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비상사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재 약 12,500가구가 우선순위 명단에 올라 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범주에는

0: 2024년 법 개정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기업 경제 근로자들을 위한 강제력 있는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앞두고 도어대 씨와 우버는 기업 경제 근로자들의 압력에 따라 기업 경제의 공정성을 위한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교통노동조합의 마이클 케인 전국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최저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을 승인한다면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인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19명의 기업 경제 종사자가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호주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목숨을 잃을 만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유가족들은 정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영사당국이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호주인 4명의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이들은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 격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해당 크루즈선 승객 전원에게 42일간의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WHO의 마리아 반 케르코브 박사는 약 110명의 승객과 승무원 하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정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So the boat is off the coast of the Canary Islands in Tenerife and there are
0: small 케르코브 박사는 현재 선박은 테레리페의 카나리아 제도 연안에 정박해 있고 소규모 의료 검진이 진행 중이라며 소형 보트를 이용해 승객들을 해안으로 이송해 귀국 항공편에 바로 탑승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이 주도하는 놀라운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전이라며 WHO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네덜란드로 향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전면적인 소독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호주 식품유통업계는 중동전쟁으로 연료와 운송, 제조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곧더 높은 가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와 비료의 글로벌 운송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호주 식품식료품협회는 회원사들이 수개월 동안 비용 상승분을 자체 부담해왔지만 현재의 압박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스콘 맥그레스 씨는 공급망 전 단계가 현재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지역 제조업 커뮤니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년 아시안컵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D조에서 타지키스탄, 이라크, 싱가포르와 맞붙게 됐습니다. 한편 호주 대표팀인 사커루스는 2007년 AFC 아시안컵에 첫 출전했으며 2015년에는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물체는 이란의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무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해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립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23도, 멜번, 구름 개며 9도에서 20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7도에서 24도, 퍼스, 막습니다. 10도에서 27도, 애들레이드, 곳에 따라 흐리고 11도에서 24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고 6도에서 19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10도에서 17도, 다윈도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비 내리고 16도에서 21도 예상됩니다.

0: 이상으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이번 주 bei Netto.
2: Jetzt wird gespart.
1: Mit Jack Daniels Tennessee Whiskey in der 0,7 Liter Flasche mit der Netto Plus App zum sensationellen Vatertagspreis von nur 13,99 €. 6 Euro gespart.
2: Dann geh doch zu Netto.
3: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호주 한인 헤드셰프 특집 K-아트 순으로 이어갑니다. 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 올해 독감 시즌에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독감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지만 특히 가을부터 활동성이 증가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유행합니다. 이번 주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3명의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독감으로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독감 백신은 언제 맞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최근 호주에 도입된 어린이용 주사바늘 없는 니들 프리 독감 백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2: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3: 계절성 독감은 흔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증 질환이나 입원 위험이 더 높습니다. 호주에서는 2025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치명적인 독감 시즌으로 기록됐습니다. 시드니의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호주 최대 규모의 일반의 협회

0: RACGP 회장인 마이클 라이트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단순한 감기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1: So a lot of us think it's just like a cold, but it is a serious condition which kills.
0: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단순한 감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독감은 매년 수백 명의 호주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경고합니다.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독감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되기도 하지만 특히 고령층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당뇨병이나 천식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폐 감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증상은 일반 감기보다 훨씬 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두통과 인후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독감 역시 다른 공기 전파 질환처럼 감염자의 코나 목에서 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은 독감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라이트 박사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 The advantage of getting vaccinated is that you reduce the risk of you getting sick. You actually make sure.
0: 백신 접종의 가장 큰 장점은 독감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줄여주고 따라서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독감으로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영유아와 고령층, 임신부,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독감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대상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호주 질병통제센터 스테파니 윌리엄스 부국장의 설명입니다.
2: We recommend everybody over the age of 6 months gets a flu vaccine every year. And there are some groups of people.
0: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하는 스테파니 부국장은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군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후 6개월부터 5세 사이 어린이, 65세 이상의 성인, 임신부 또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 주민들,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주 지역이나 직장에 따라 주 정부 또는 고용주가 무료 독감 백신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 박사의 설명입니다.
2: You can get a flu shot in many healthcare settings, including your local.
0: 독감 백신은 동네 GP 클리닉과 지방 정부 예방 접종 클리닉, 지역의 보건 센터, 그리고 원주민 보건 서비스 기관과 호주 전역의 일부 약국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들은 주사가 필요 없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독감 백신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백신은 2026년부터 호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캐나다와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수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유아와 미취학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인 비용 부담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주사 바늘 없는 백신이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 This vaccine has been used for a number of years, particularly in the UK, Italy, Spain, Sweden.
0: 이 백신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돼 왔다고 말하는데요. 라이트 박사는 이제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일부 주에서는 2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무료 비강 스프레이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주사를 정말 싫어하는데 부모들도 아이가 주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은 1년 내내 걸릴 수 있지만 겨울철에 특히 많이 유행합니다. 호주의 경우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 3, 4개월 전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드니 대학교 감염병 및 국제보건학과 메로 쉴 교수의 설명입니다.
3: The optimal timing of protection is about 3 to 4 months. That's why we recommend autumn to start or winter months.
0: 백신의 면역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는 접종 후 약 3에서 4개월인데 그래서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즉 4, 5월경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할 때 접종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2, 3주 전에 접종받는 것이 좋고 면역 체계가 충분한 반응을 형성하는데 약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메루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에 맞춰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롭게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일부 사람들은 미열이나 피로감, 근육통 같은 가벼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메루실 교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3: All vaccines tend to have some common side effects like pain and swelling, redness, all of those things that you get after.
0: 모든 백신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 발적 같은 일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가벼운 열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아주 드물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접종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물면서 상태를 관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호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감 백신이 있습니다.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백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박사는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나 궁금증이 있다면 GP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Have a chat with your GP because there's a range of flu vaccines, some for people over 65.
0: 라이트 박사는 GP와 꼭 상담할 것을 권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백신도 있고 젊은 층을 위한 백신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나 걱정이 있다면 GP가 본인에게 적합한 백신인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4: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5: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6: 왜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7: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8: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9: 에스베스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네, 월요일 데일리 오버뷰 이어서는 호주에서 헬스를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호주 한인 헬스 셰프 특집. 네, 오늘은 시드니 투햇 레스토랑 올타를 이끄는 장정수 셰프를 만나보실 텐데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과 시드니 투햇 레스토랑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 장정수 셰프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해줍니다.
1: 호주에서 헬스를 받은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한국인 셰프들이 이끄는 식당들이 시드니와 멜번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스는 호주판 미슐랭 가이드로 1개에서 3개의 모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 레스토랑 인증 제도입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헬스를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가능성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집 시리즈, 오늘은 시드니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올타 시드니의 장정수 셰프를 만나봅니다.
2: 저는 지금 올타에서 셰프를 하고 있는 장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 그러니까 호주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정식당이라는 레스토랑에서 4년 정도 이제 총괄 셰프로 하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미슐랭스타 라망시크레라는 레스토랑에서 뭐 수샵도 했었고, 뭐 그 전에는 뭐 피에르 가니르라는 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뭐 근무도 했었고, 뭐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올타 시드니는 문을 연 지 단 6주 만에 투엣을 받았고, 이후 2년 연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까지 최고 수준의 파인다이닝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온 장정수 셰프. 장정수 셰프는 미슐랭 스타와 호주 헬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좀 더 호주에 있는 헬스 포괄적인 범주에서 헬스를 받을 수 있는 업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넓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미슐랭 별이 있고 이제 빅그루망이라는 이제 좀 더 캐주얼한 업장을 위한 가이드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더 별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이나 좀 더 뭐 좀 더 하이엔드 스타일의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카테고리 자체를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음식을 하는 공간에 그냥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1: 호주에서는 누들 전문점과 같은 비교적 캐주얼한 식당들도 헷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장정수 셰프는 호주의 헷 평가 기준이 더 포괄적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2: 미슐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물이나 인테리어나 와인이나 뭐 서비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캐주얼한 범주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좀 더 넓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요.
1: 그렇다면 호주에서 헬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 셰프는 음식 그 자체뿐 아니라 공간과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것, 그 디테일이 헬스를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올타를 이제 세팅을 할 때 파인다이닝에서 갖춰야 되는 범주들을 놓치지 않고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컸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은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서빙되는 뭐 접시들이나 아니면 뭐 젓가락도 정말 좋은 걸 쓰려고 했고, 뭐 예를 들어 물잔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물, 그리고 뭐 이제 와인 리스트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손님들이 좀 돈을 내는 값어치를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물들, 공간들, 그리고 뭐 이런 의자들 같은 걸 즐기는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준비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헬스를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미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이끌었던 장정수 셰프는 호주에서도 헬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2: 네,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뭐 한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을 계속 해 왔었고, 뭐 그게 이제 뭐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하는 음식에 대한 스타일이나 아니면 포맷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염려는 당연히 있었지만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은 했었죠. 네.
1: 그의 자신감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픈 6주 만에 투햇, 그리고 2년 연속 투햇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도 뭐 첫 해 감사하게 바로 뭐 저희가 오픈한 6주 만에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준다는 거에 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셰프에 대한 뭐 가능성을 그래도 열심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그래도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하지만 그의 호주행은 철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2: 제가 원래 이제 정식당을 퇴사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구두로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약간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멜버른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아서 이제 멜버른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이제 놀러 가는 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멜번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시드니 제가 도착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티켓팅이 이제 다시 안 돼서 갑자기 이제 멜번을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시드니에서 이제 뭐 한 10일 정도 아무 일정도 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회사 대표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회사 대표님이 뭐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뭐 포지션이 있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때가 이제 딱 마흔 되던 해였고,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좀 해외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던 게 다예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우연을 만나서 뭐 우연한 계기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연한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장정수 셰프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음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 정직함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재료도 있겠고, 뭐 테크닉도 있겠고, 뭐 좋은 원료를 구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좋은 레시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레시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100% 오픈했을 때 떳떳한 음식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내 직원들을 가르쳤을 때 좀 창피하거나 좀 뭐 거슬리는,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 음식을 하면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직원들도 그런 셰프의 느낌을 또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되게 부끄럽지 않은 음식, 그리고 레시피가 오픈됐을 때도 대중들이 봤을 때도 전혀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 정직함. 그가 말하는 요리의 본질은 화려함보다 기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한국 셰프로 살아가며 그가 그리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2: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저도 이방인으로서 뭐 여기서 살고 있고, 하나의 뭐 이방인 셰프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필드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음식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레스토랑들이 한국인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뒤에서 일을 하는 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레스토랑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뭐 지금은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한국 셰프들도 잘 되고 있고, 뭐 정식당도 3스타 받고 있고, 뭐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도 어떻게 보면 한국 레스토랑이잖아요. 마토믹스란.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뭐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 뭐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 우연처럼 시작된 도전, 그리고 그 안에서 쌓아온 정직한 요리. 장정수 셰프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식당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인 셰프로서 이 무대에서 인정받고 또 그 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장정수 셰프는 자신이 닦아온 길이 뒤따라올 젊은 셰프들과 또 한인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이자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전이 모여 더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인 셰프들의 도전을 조명하는 햇 특집 시리즈 장정수 셰프의 이야기였습니다.
0: 네, 우연처럼 시작된 도전이었지만 장정수 셰프 결국 정직한 음식이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네요. 그가 말하는 좋은 음식의 조건, 정직, 네, 그 진심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K-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달로 다가온 2026 시드니 국제영화제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곧 호주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는 K-POP 아이돌 그룹 투마로우

0: 투게더의 일본 공연 실황 라이브 뷰잉 전해드립니다. 라인 프로듀서의 K아트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건너갔죠.
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3: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0: 매주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0: 네, K아트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1: 아주 오랜만에 들고 온 소식인 것 같은데요. 바로 영화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0: 네.
1: 매년 6월이면 비비드 페스티벌 말고도 시드니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죠? 아마 많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시드니 영화제입니다. 매년 시드니 영화제 소식들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1: 네, 매일 성실하게 돌아오는 시드니 영화제,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2026년에는 어느덧 73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에 열리는 국제영화제이고요. 1954년 창단의 국제영화계의 흐름과 또 신인감독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국제경쟁 부문, 다큐멘터리 경쟁, 단편영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국제경쟁에서는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가 수여되면서 혁신적인 예술성과 또 영화적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되고 있죠.
0: 네, 벌써 2019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때 대상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리는데요.
0: 네.
1: 200편이 넘는 영화가 12개 상영관에서 상영됩니다. 시드니 영화제 로컬은 물론 많은 관람객들이 12일간의 영화 마라톤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드니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총 5편, 비록 경쟁 부분에 초청되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 프로그램을 큐레이션하면서 호주 영화 팬들의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올해 시드니 영화제에 참여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죠.
1: 네, 다섯 작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작품은 군체, 콜러니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6월 호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고 앞서 시드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오늘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3: 아, 실험이 아니라 테러.
2: 이거 탄생이야.
0: 네.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대작 좀비물이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등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진화하는 좀비물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 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공식 초청작이기도 합니다. 시드니 영화제에서 만나는 한국 액션 스릴러 영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한국 영화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 The World of Love입니다. 우리들, 우리 집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의 6년 만의 신작이고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경쟁 부문의 이름을 올리면서 프리미어로 상영되었던 작품입니다.
0: 네.

0: 이주인?
1: 어?
2: 야, 주인아, 이주인.
3: 이 세계의 주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18세 여고생 주인공이, 주인공의 이름이 또 주인이기도 해요. 여고생 주인이 홧김에 질러버린 한마디에 모두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고요. 전 국민 스포 금지령을 내리면서 장장 6개월 이상 한국의 영화관에서 장기 상영된 작품입니다.
4: 네, 윤가은 감독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잔잔하지만 개성 있게 담아내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영화가 거듭 초청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0: 있고요. 우리 집은 제11회 호주 한국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한국영화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작품, 사랑의 탄생, The Mutation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장세우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지내주시는 분께는 이 캐리어랑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3: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4: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5: 가끔 유전자 이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들었는데.
4: 실례지만
5: 안에 뭐가 들었는데?
1: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돌연변이 남녀의 목적 없는 동행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행이 되는 여정을 담은 신수원 감독의 작품인데요. 24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예술영화로 외모 때문에 태생과 국적을 끊임없이 해명하며 살아왔던 세호 역할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혼혈 모델이죠. 한현민이 맡았고요. 동성 연인의 흔적을 찾으려는 소라 역할은 독전과 더 에이트 등에서 열어냈던 이주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0: 네, 이 신수원 감독의 전작 오마주도 기억이 납니다. 제69회 시드니 영화제에 초청됐었는데요. 신수원 감독 시드니 영화제에 벌써 두 번째 초청되는 거네요.
1: 네, 다음 네 번째 작품은 블랙 코미디이자 드라마인 사람과 고기, People and Meat입니다. 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 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캘거리 국제영화제, 트라이베카 영화제 등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출연진이 아주 눈에 띕니다. 주연 연기자 3명의 경력만 합쳐도 2025년 기준 162년이라는 장녀, 박근영, 네. 예수정 배우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2026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 무려 165년이겠습니다.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우리 한국의 원로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숫자만 가도 놀라운 경력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6: 뭐하는 짓들이야? 그러니까 늙은이들 진상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7: 어이, 저 짝동네는 다 동거여? 아, 허탕치기 싫어서 그래요.
8: 혼자 살아?
1: 내용 조금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두 할아버지와 공원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 할머니가 소고기 묵급을 시작으로 같이 고기를 먹으러 다니는 내용입니다.
0: 네.
1: 돈이 없었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도망을 나오는 데 성공하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돼지고기 각자 1인분과 소주 한 병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만 가자는 규칙을 정하고 서울 이곳 저곳을 누비게 됩니다.
0: 아.
1: 이 가난한 처지에 놓인 이유를 곱씹기보다는 함께 무전 취식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노년의 나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빈곤국의 현실을 꼬집는 작품으로 양종현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0: 네, 좀 안타깝네요. 이 무전 취식으로 노년의 애상을 비추는 작품이군요. 이 올해 시드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작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1: 네. 대망의 마지막 작품,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서울의 밤, The Seoul Guardians입니다.
9: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10: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11: 저희 국회의원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1: 모두들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말 민주주의는 이룰 수 있는 꿈인가? 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고요.
0: 네.
1: 이 영화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해제까지의 긴박했던 국회에서의 6시간을 PD수첩팀이 직접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0: 네.
1: 제28회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는 화이트 멀베리 특별 언급상 등 3관왕을 차지했고요.
0: 네.
1: 제55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는 네팩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이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았는데요. 호주 관객들에게 어떻게 선보일지 아주 뜻깊은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우, 김신완, 조철영, MBC PD가 연출한 걸로 나오네요. 네. 첫 번째 K-아트 소식은 영화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K-아트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1: 네, 오늘의 두 번째 K-아트 소식.

0: 소식 역시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소식이네요. 라이브 뷰잉 소식입니다.
1: 라이브 뷰잉, 이제는 아마, 다들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건데요. 이 콘서트 현장을 영화관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걸 라이브 뷰잉이라고 하죠. 저희가 케이팝 공연을 소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K아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0: 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번 라이브 뷰잉의 주인공은 바로 TXT입니다.
1: 아하, TXT. TXT라고 쓰지만 저희가 읽을 때는 Tomorrow by Together라고 읽는 바로 2x2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 정도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거뜬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BTS의 동생 그룹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속지 않으시네요. TXT라고 읽지 않고 투바투 혹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읽는 그룹입니다. 2019년 3월 4일에 데뷔한 빅히트 뮤직 소속의 5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인데요. 연준, 수빈, 범규, 태연의 4명의 한국인과 한국, 독일계, 미국인인 휴닝카이 이렇게 5명이 한 팀입니다. 팀명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서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간다 라는 뜻으로 Tomorrow by Together. 하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함께 모인 소년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밝고 건강한 아이돌 그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 네, 투바투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도 아주 팬덤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1: 네.
0: 팬덤명 MOA. 모아라고 읽습니다. Moments of Always-ness의 줄임말로 Tomorrow by Together와 팬들이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의미, 동시에 서로의 꿈의 조각을 모아서 하나로 완성하는 Tomorrow by Together의 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1: 네, 언제나라는 순간을 투바투 팬들이 함께 모아낸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또한번좀 놀라게 되는 장면 센스인데요.
0: 네, 이런 투바투가 2026년 2월 27일부터 진행한 스페셜 콘서트의 이름이 바로 2026 투바투 모아콘입니다. 여기에 모아가 들어가는데요. 투어 콘서트가 아니라서 한국에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콘서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행히 일본에서 오는 5월과 6월 일본 4개 도시 아이치, 치바, 후쿠오카, 효고에서 2회씩 공연을 열게 된다고 빅히트 측이 밝혔습니다. 5월 24일 아이치 공연이 라이브 비행으로 전 세계 53개국 극장에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우리 호주 팬들, 호주의 관객들도 함께 이 라이브 비행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브 비행의 제목, 2026 투바투 모아콘 인 재팬 라이브 비행입니다.
1: 네. 서울에서는 2, 3월에 이미 공연이 됐다고 하죠. 3일간의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고요.
0: 네, 이 공연 투바투의 데뷔 7주년 스페셜 콘서트의 일환으로 솔로 무대, 또 커버 무대, 또 멤버들이 멘트 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콘서트라서 팬 콘서트 혹은 팬 라이브 형식이라고 불립니다. 전곡이 밴드 라이브로 진행돼서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재미와 또 완성도를 갖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한국에 있지 않아도, 일본에 있지 않아도, 세계 어디서든 케이팝 아티스트의 공연 실황을 실시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케이팝 팬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특별한 경험일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73회 시드니 영화제에 소개되는 한국 영화 5편 소식과 오는 5월 24일 호주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는 K-POP 아이돌 그룹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일본 공연 실황의 라이브 뷰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0: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1: 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건강 정보부터 다음 달로 다가온 시드니 국제영화 소식 그리고 투바트의 라이브 뷰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호주 한인 해쉬에프 특집 호주 한인 해쉬에프들의 도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와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곡으로 BTS의 Life Goes On 들으시며 저희는 역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진행해서는 이화정이었습니다.